하영의 보롱, 영영 날 바친 게 문의 로한망, 진지와 할지야, 뼈리베라의 첫판, 지시야, 지시야, 나 껴들리의 메아리, 깽가군 전전의 심태야,